0: 얘기한 건 뭐 한꺼번에 지금 무슨 줄을 그걸로 한꺼번에 갚아 되는 대로 갚으라 그랬는데도 무슨 대처야.
1: That's a funny looking thing. What is it? Hey, I'm talking to you. What is it?
2: You'll see and don't touch.